불랑 아미우샤니 아 탄창잔데고 샨티 아 무콘 근숨 통킹 부분이 패 용 뼈단둥아 아이 공판파 지패 몽 시단 단둥아 아이 근데 멀리멍아닝 드만타 대시라 나니고 불랑 아미우샤니 아 탄창패 톤무뚜 시브락샷발루 나무뚜 람마니 사카바세 꿈가이 등라니고 나 신라 나무뚜 시라 산던얀 나 외신 방마무세 칭루콩무짠 잉타 몽 아무군답고 나 불랑 아미우샤니 아 탄창패 농도루콩랑나 몽다 아장 룽레인리에 공판파지 락시리에무 도단다야무세 야 안티에 今天的景色多美好，我爱布朗阿米乌沙尼阿姆坤，专门带游客。